0: 다 차 이어구요나 차니스지 세 차지서지 다 곰 통 통화 그래르고 동주 그래 근데 띠 동발을 자고 봐 동자 다 든든해 지기 책이야 다데 계속 전에 때 또 직사 요마도 책이 진료나지 요구서 다 소소소소 손난다 아무리 손난다 온데 오다 바지 자도 차삼산르지 자라 마자라지 나 든든해지 요지르 때문에 포할세 자네 랭도 말고야 근데 소소 손난다 다 레디 바지 자도 차삼산 자라 마자라 다 든든해지 자고는 소리
1: 나서 다 작게 뭐 사지 지면이라고
0: 버려라
1: 이게 만조는 나 또와 클 시작하면서 저거다. 자, 진행도 열면 되는 사르고.
0: 오리지.
1: 내가 했던다 사물론도래.
0: 근데 사물론. 거기 고건데 사사사디 사디 사물지 뭐도 좀은저보사 야지제든 자데코도 된다. 롱롱 뭐 처리는 룩다 된다서지면 갈래갈래 사마사디 갈래갈래 자데면 다히다. 소아 사마 좋아든 용혀 용시. 거기 된다지 예상 거고. 나서 일본 그든데 최대 사고레스 사마든 통고를 좀 하시. 쳐도 사고를 좀 쳐반 통사르고 갈래 갈래 통. 사바도 쳐 참모든 데는 로저 갈라 로저 고자 이제 뭐고. 갈래 통사도 쳐 갈래 마 칸도 좋은지 갈래 반 통. 사마든 통주도 사마지 단 눈들 그래. 처보다 도도 되는 무슨 사마든 마 저도 그게 되는 좀 맞아. 쇼해서 단. 투바서 단. 딘데 거 몬스 통주를 깨자 되는 거. 사만 통 쳐서 저게자 친구고 대 거지 친구래. 근데 이제가
1: 시단 봐 허스도 대 땅고로 게잖아.
0: 어. 어.
1: 우리 대 거지 와서고 초대 갈래 갈래도.
0: 갈래 갈래도. 사마든 돈더래 통글에서 단다.
1: 자. 다시 건딘 저게 또 작태 사도물을 데리고 게.
0: 데리.
1: 더 제단 그 사마사 단데 데리고 와 찬이 시다 자지고 저지번 롱니스 거서 배소하라고 하는 게다 맹한다 세세면 좀 데리고 게.
0: 어려.
1: 용이 되비다니. 나는 준딩이 그 사마사디게 두척이 제바여가 두척이 제바
0: 두척 제바여에 끼네 단 남다 두제졸고 남다 두게제는 다다 보고서 와르면 두족이 하시여레 네 소단시송 콜 뜬제 아무리 드네위드 두족 인텔 사마 맞아 된다여레 되네 양이 야지 원디게나 조바다니 고고모 서드 가여르고 드네네 지리여레
1: 드네인데 뒤지 얘는 담보 찌가들라 제 칼라근이 나된 거잖아.
0: 나즈나스. 다 찌가들은 그게 남주 뒤져도 찌다 야 근스면 저 저거야. 던저온데 다다 벽서 뒤기나 뒤돌이 와서 요라. 뒤돌이 와서 다 찌가다 소가니가 돼. 찌가 콘도 도선을 아무리 그게 남주 있는 찌가들 다 벽서 저번 찌가다 소가지니 와서 얘는 되지. 대인데 찌가다 단님하게 우 차보지 난 메르드냠 베긴 당 군가사게 베긴 찌가 돈을 내고 대인데 사마고 로데 찌 카사그레 까와그레 내닝바 라바데 감사기샤 존저다 추구다 데네 가자가 통라서 봐 단 누바 양라 주바 그랬던데 땡고레 던저링고 데네 저르고 야 소가데 다지가 그 콘도도 다데 드서서는 지르고 던저링데 뒤값을 카제로데 응아와 카제 좋아데 응아와데 누바 세와 배차기는 가 좀 레토다 창다 추스바라서 봐 오다 던저 땡고레 좁다는지 던저링이다
1: 지가 생각해 시한데 까와 그래대.
0: 어딘데? 드네르다 나와다. 다 그게 막 밴드 잡는 제 토다. 아, 되네 창다 쳐스바기 창하고 그렇지 조금만. 드네르. 드소 된 거는 그렇지.
1: 나서라서. 데 야가 깔라 직시 공간에다 띵고 가는.
0: 다 야가데 언더너지리 된 거. 야가데 스로그 용화데 남시데 쳐봐봐. 저쪽 살렌바 던저용으로고 렌바운데 체르스는 그게 포악 메르드 현루신가 메르드 현루고 진짜 체르스는 바비버가데서 고세 되는 메르드 살 혈선서 단르로고 뭐만 약간 조치도 논라 조치하면 좀 상상하지리데 뭐마이도 동어마가는 게 스럭 남시데 찐네 조보여 봐 되는 렌케 침보용으로고 던저는데 바비버가데 고세 바비버가 고세는데 다 메르드 살 현루데 메르야 소사게 세더 주남 땡고는지 땡이서도 카제 조반래이나 롱아와단 줄와단 렌차와 너바 양라 너바게세고 다지 저다 데니샤라 소바 총땡지라 소바 띠스 쥐여바 나모그리 든저 땡고르서단지 든저지리 조차 메드 소삭 야 쥐지산 줄라보그리 쥐단 땡바 어떤저그리 땡고르서단지리
1: 나슬라스

0: ຕົງກາລະກັນນິດດິນຍາກໍດາຕົງກາດຍາດຊາຍາບາກິນຈິບາດຕົງຄາກດຸດດາຍຸງສ
1: ດຶນຣິນດຸກໍດຶນຣິນດຶນນີ້ຈະຕັ້ງກຸເຊນທຸບໍກົນລະກຸເຊນທຸບໍກຸດຶນຣິ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ເຊນທຸບໍກຸດຶນຊາດຸກ
0: nimo de reng chemo de tong de zo da re cha de je ni de re ni ne me ru hyo kyo bon ban ro de de ne sa ma de lang sun lang su hyo ne gu ka to che ro ya ka gu ka ni ne gu ka to che re de cha de de ne da me hen de ma sun hyo kyo bon ba sun de ne hyo kyo me hyo kyo bon ba sun me hen ne go ro go de zo dan re ne de ne je sa ma ro nga ba dan shu ba dan le cha wa dazu ro zho na ne dazu jue dan de ma re da ro nga jue le sa ka sa ga yo ro go din no ne ro ngue go som de nga ba de shu ba le cha wa de da de su jue dan de ma den re den re in cha de den re ge sa ma pe cha ge na nga zu xia ku dan wo ma den ne ji da den sang sa ma de no gong a la so ba nom ju nom la jue dan de ba ke se gong re den re den ju de ne ga jin bo re nga
1: sing na ba xie ji da da xin yi bi le chen de ne bo ran shu ju min ji kang ge me ba ka de ne ma la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0: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sama jitang njulawa gare zogu male tenze xiuqe si ten jitang tenze ji ten san tamma tsuma tsuwa yaa undu ta xia jawa chandru luke jinaan zogu male trangnong tenze re undu ji ngamu gare di nyong si ten ju tenze ji ca gare di su nyong si ten ju nom gare di su nyong si ten ju ten san cenre xie du tenze re rugo ten nga zi po yu suwa riba ngana xie na tenze rong re di yore ten yi sa du chiro ke jini namda ke dula dun jitang tenze jiso ke 다치적으로고 고요다 뜬지르고 뜬지르용도 지금 뭐 뭐치사 좋아 야들이 그 준서 단지 주 체잡어 준 뜬지르용으로고 내가 망보지 되게 체온도지 제당 조사와 그래 드니 당가차 뇽데 봐 놈뇽뇽 차뇽뇽 뜬지 그래데 뺀주데 내가 좀 몰아지래
1: 나서 더 꿈띵 하게 가는 게 내세나야나
0: 나서 다 꿈데 지당 어느 시에나 디 Nishajiga wangdashiye na shobha de la yorgo, shobha ya longchale da todong kapsala tini chuku chunjaam zota nachi. Di isi ma chuku chabu chajang mienba, tindra ta poba gangsa ji namjun nion tongde na, shobha, dachizu ya longcha todong dion tongde na, tini ji chaade zo hlaan roja da, tini chiba ga neki hongo zota nra da, poa ga nangla jangjiye ma zangwa yorgo, tinso ma zangwa zojin rado di gomki de yona yabonga. 쇼가 들다 도동 들다 죽고 법아 공사지 내가 차보 차장면 봐 내 남주 사마사고 값을 받은 인공 사마도 고모 사마사고 값을 내 사마 마주 공라 추법아 공사지 통을 얻고 양의 추법아 존재 양의 자 되는 뭐는 통 내 사마사 되는 저진 진 사마도 쇼대 보여 봐다 니네 되네 대스담마 좀아 해야지 저안 그러고 되는 저 해야지 참으로 편도여 봐 되는 저 라발도 되네 고미 차라 시로 니에렌 가서 단자도 고모다 된들 추모모 만통네 야데바 어다 된들 나지랭 데네 디노네 추나네 지 추후도 약휴리 데네 자리 데네 지 알샤 그래데 데서 만통네 야보여 봐 동자 된산 라마라 만보 여러 건 알샤 알샤 리세치 뭐지 된소 뇽스 통네 야보여 봐 어떤 된들 나지랭
1: 나서 나서 드르게인 남주 그 소화 저도 만소다니 내가 만보 리세 칼라 만보 지서나 야리케 나와트네 지 오르고게 Tā lākwā tō kīn rū māngsō tāng jī lēkā māngbō shēsā tī tō gōmō chēn rū lā sā yā tsā yōng tū yāk sē sā tā mē sō jē nīndi lī tā lūk sō tīndi ā rū kō tīndi yā tū tīndi kā lā bā kā sō ā rā kwa yō nī kā sē tēng trā bā tā māngwā tēng bā yī nā nē bā yō mē tīndi kō lā kā lī sō wā
0: nā Nā sō, 다데 던저존데 대상 전화 던저진 거 다 인공다 던저를 삼아 이 살롱 메르스는 좁단데 라바드 레간 로그마다 지 던저스도 쇼바데 로총아데 저기 쇼바 삼아 무자 인공데 데 라라 말란르조 고모데 디스 콘 좁단데 다 신로 만조 있는다 레간 로마 순저진 고모데 디스 컴렌르지도 자제사 자제스제데 니에들 좁단데 되네 삼아 쇼마도 되네 오늘고 던저리서도 야휴리나 쇼가 삼아데 네바드 야고지 사고바 如果 대라 짜제본저지다 지 규단된바 대 응바드 체마롱바 다 쇼바게 대접보다 저르고 아니 조세 잡본라서 든저 인사도 조세도 규단된바 직당 아주 짬바서 그 위에 짬바되나 말라서 봐야 요메리 대인데 되네 지 저건 제토 된다 통고 있는 제토 공하다 냠도 섬으로 넘지 뛰수 여봐 다 된다 사지도 내가 지 모레 유세치르스나 조제도 마주베이나 치고도서 배주메 치바 치고 여러 건 치노나 치고도 보나 자제즈다 사마 나자 오나 선서 보나 고데 여러고 고데게도 효바 그 사마데 마주 사주네 되네 치고도 배주메 판단 찍어도 산도 되네 찍어도 제가 제가 어 까머리 차도네 되네 지마 치바게 도전 단 눈치 챙제 요러고 벽서 와서 봐나 되네 가서 남중에 그 단 치바 도전 되네 치바는 도 차도 조지 메레 호텔에 소바 나주 그냥 같이 모레 되인서 쇼바 사마데 인지 메지 사고 보다 사도 되네 지 주단 된바 된저 사고 지데 내가 같이 모레 되네 인공 사마데 다 롬보다 좋은데 가식 자세다 보지 가식 롬보다 보지 요래 간단 더 드는 게 푸섬 소부치 그리고 진이 샤레 유바 모레 세레 유바 데네지 세마그레 유바 데네 조제 배차기는지 무슨 제단 조다 저런 놓치 검시 제원으로고 그래서 참마 푸섬 소보 유도바 진이 니는 고람데 따위나 흥을 다리니 공로시바나 이 총을 자 공그레 그래서 주바 데스 통 된산데라 세사 데네 샤레 사바사 지마지마데라 데네 조제의 배차기는 단제이나 조이나 그리고 데사 든주비 대 뉴뉴지사 대상 초와도 뜸베이나 든주조지 아 데네 고목 사마데 고제 장보다 좋은데 뉴뉴지사 지로와 뉴뉴지사 뉴뉴데야 나사고서는 하스사 진짜 내가 주면이나 주주 주바 든바 제바 고반 파마유바 데 고 뉴뉴지사 그리고 다 잘라마 잘라는지 데 안 줘 대보 그래 토바조단다다 지다다리 젤렌드 사마 사마드 통그르 존데 간다 라보그레 토바그레 그리고 사모 많이 봐. 대 나보 수차도 되네. 된사 많이 해 갖다 또 되나야. 코튼르 니엔돌에 맞을 때네. 니가 저제 맞아지 내가 지금 못 잡으래. 저제 치르스나 니엔 갖다 저제 사든 루본 고에 니엔도 되네. 효모토 되네 마요버게 내 뭐 되네 짱히다. 샤자와 찬르지 되네 찬르지. 대인사도 공세의 장보다 와서 나스사 뇽스사 든르비지 내가 지금 모래. 되네 대 마제바게 나서 그 삼는 날 지 자들다 또 되는 이유고는 또지대 야보 유삼사근 두시대 조고슝. 데미스타 또 로히메 삼상게 삼로도 먹고르고 또나 핀토 유삼상 삼로도 코네. 디스토주 인공 사마니 바로 디스토지나 치르스나 또디 또지 되겠더니 이제 넘버 망보지 장예가 봐 산은 뇽으로 줘다 아무리 되니 차자와 참으로 줘다 대소 공고 줘다 나서 망보지 공고 줘지 되니 오늘 되지 이제 뭐지 또지도 야보 인 삼상삼로 코네 사마니 그 빨라 디스 또지도 이제 뭐지 고싱 되면 또지 다지 말로 리비드 삼상로 삼로도 맞아 콜로심 라바드 파마단지 단요 뇨다지 글로벌한 로마다지 레간 로마단지 소 채널 짱으로 다 돈도 휴진 라선지 사마로 사주 주고 대소지 뭐 진대리 니네 사마발 다지 시제 요르고 사마자기 지 산우지 지 샤감보존르다 지 킹도조던다다 된데 사지도 뇽스도 라바도 다 힌도도서 편도 요르 좀데 지 고모 니하 힌도라 있어 하는 거 그게 된데 조힌고 대 힌도 가세 수는 하주 찰라사 수도 힌도 이나야 마사지데 내가 지금 우리 준세 지르스는 힌도도 좀 알샤 뭐 본데도 요르고 근데 이제 샤자보 차지다 아지 내게 망보 쳐야 된데 이제도 최인은 자 힌도 있는 자 하주 찰라 모스지 수도 되네 힌도도서 뇽스다

0: 텐데주 텐데 로링 탕보니 로링이 버스 데이 텐데주 티니 다랑이나 로링 탕보니 숨버티게 파다 캡산스네 캡보스네 티숨치 타고 총을
1: 다 단다 테나게 토마디 톰랏다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0: 제제
1: 갑자기 난게 지나나 다들 너무 틀려도 요 말와 그만 잡지 아니 로브존스 기회에서 근데 간다 그러베 말아 담라게
0: 어 드리 당와스기요
1: 테나게 랭크도 지와
0: 네 다랑게 다 다랑 총디 숨 범위 클라 님보스들 치 드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코브르유 텐데 시오라 범위네 다랑이네 다 땡조스네 다 이지네 슈치부치기요 텐데 다랑 흐르로드르 치네 롭진데 망부민도 티닝 에마타 투딩다네 데그민 돌업제 타가민도 소소랑 게 랑구치에 레샤는 딜럽이도 티네 다라이네다 니 나라이는 게 만디 묘여다 니 구금데 니 로디나는 구금데도 니 나는가 아 니 지기여스는 온데 니 약부레 소소랑 게 레가 가신유비 가신유비 레가 치에 중에 게들이 가레 소소랑 나설럽 겨르지 소소랑 사무 통계리다 소소랑 게 되다 니 지기 니 인파민 니 네 카린 니 티토르다 니 차샤토르 치에 잡교이네 다 지지는 니 능기 유엘
1: 지지지 그래서 갑자기 미카즈 내가 제가 주고 있는 말로
0: 다저 미 숨여레 때로 숨치에 티네 다저 숨네 쇼티게 나라이나 다저다 다랑이 능게 말한다 탄 리승규 어니 랑이 탄 루로브리 나라 강아 유 비즈니 로바치아 그래서 타쿠즈 바 다저 예모 브리로브다 마무리 요아라 이네 양 탄 이제 예미 루팅 때 잡아 요아마 그러니까 탄 로브종 이제 슈크치브라마지 차간한데 친치고 마무 통게 봐 그냥 혼자 쓰기요 당한 저 독치고 말이 너마 파미 어저 로브디죠 너마 탄 너마 사니 너마 너마 타링 문데 침버 양 로브종 치에다 로브종 치에만 수술은 가시 유 빌려가 샤도다 텐데 치도 야고 요아르지 땡이 콘서 찰레 틸 콘서 친네 다고 좀 로브다 숨치술 때 리니네 리데오리 제 다발라 이제 수수 드드 초이 드드 선에 동예 치 다 고모 직동 기계 직동 양들이 내가 슉슉 메겨다 로브지 투 로브지 받을 주주 직직이라 진짜 봐 고모 다발라 고모 기계 진짜 소들 라지 소요아리 소요티니 그놈 다고 내가 친게 로링 숨버군 제 10억 군데 튼저군 리아 이 콘서 로브다 테니 튼산이 홍예만 이제 내가 이제 두 편보 편보도 다시야는로 내는로 카이 군데 슉슉이 교 말하는 이제 안 이제 다 튜닝 강내 내가 지기요 내게는 땡에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디자인으로 편보도 사실 건데 저는 이제 가바는 이제 좀 연구
1: 네 레슬레스 안 단다 직 진짜 이제 대한 거주로 봐 그래서 당야기 디 사실 야면
0: 유신이 봐 다른 게 근데 섬길 왔다 내가 흘려 투치 내가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른 게 내가 찍이 돈 로직 섬지기 다 내가 더 뒤에 레트로 용내다 뒤에 레트로 마용내다 내가 뒤에 돈 안 당보 내가 뒤에 내가 찍 샷다다 치 근데 근데 네 소소는 게 다 다른 있네 니라 차샤서 돈을 그러니까 가시에서 슉쳐 보이라 다 등에 어 다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레건 토랑이 치야 레건 다 차셔는 소소 가신 유비 레가 되게 지도 좀봐 레가 깔리 가지고 가고 있네 쌤나는 조서 없었다 티디지 나와 있지 있는 것도가 발라 아닌데 님아 민지 총다 안들이 님 경기 됐다 근데 인지 좀봐 다른 있네 다 그좀 봐 발라 차라 친친친 다른 있네 그 레가 그 레가 가시 님 띠 독신이 되리 띠 띠니 다 차샤서 되고 근데 또 얘기 인지 되리
1: 이게 전부 발라
0: 다 다라이네 다 있는데 콘조인데 빨라 콘조 다 있는데 총이 좀 봐 칼리 콘조 다 오 내가 칼리 가냐 도와서 그 인지 다 빨라 내가 있는데 칼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네 시한 심바 지나서 빨라 녹슨 그 달라 어 내가 좀 칼리 도 있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 내랑 나랑 메어리 유 근데 소소 내가 개 치면 내가 찍고 나는 샷다 지야 근데 어떻게 쓴 거야 근데 에 다라 룸버리 샤샤나 맨즈 요데 다주다 데리고 지주지라 다주도 미고다 에 카렌디 퉁궁 지주지라 이제 때 퉁궁 뒤 퉁궁 다주는 것도 근데 좀 강한 그거 친구도 들려가듯 전에 간도 도와 섬겨요.
1: 아, 지지 다들 전화 파일라 뭐지 자자서도 제가 이제 눈바 찍인 줄 봐.
0: 그래.
2: 다다 지지 생이 빌린치더나 베교 롱치 인치레 콘 칸게 롱치자 나다 니 GPA 효라기 빌린치데레 나다 치 空所讲他所跟我词儿没记单据里的写着了咱们家初期人的吧大大竟然被他家两本修的跟着查的口味跟现打牛呢特别准这所弄个修班的的家庭心情难打娘学那我陪的大家姐姐举笔修了人们公司干的很注意<音><音>

0: Ami pala yuan ti yuan na, gadin chala dabu me seo nong yi. Tsering sanzhu jia lo jin rim du ni, sen tun jia lo zhu ka jik dang,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en bu re su toba xiong yu. Xilu nin do nye xilu, kong lo jin rim yu la. Rang yi jia pasa payul, rwu zhong dal do gang chu pasa yi bi gong si kiong kiong yi zu di. Payul jia qi din tuan kong ka ji, li nyong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en ni yu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学生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朋友家有没有冰的那么了雷气穷穷稀破完样全去了其实他的经常给他肉冲的一个的说着做多了这个就做不了了他当初你当然你东这边老这龙队长吧你东你学做久了可是他把我的那子天这一浪结束了天这样把他能动的的亲爱
2: 现在多啊，天天都是这个偏见，天天吃些那天天康是可做个玉米，天天康是做对上吧？天天处理工地，家里卡不着看这玉米，天天这拖了心就切了，或者你的面子的啊，你这拖了呢，拖哪修起不起多啊？我得可怎么把天处理卡不着，天天带什么？面子算得过做一了，到时候弄不弄完了，面子等着天过来的修起不要嘛的，心里就修起不要嘛的。他当然给面子你这说，工作了你呀，你天天装着么？工作了呢，吃些那臭鱼煮煮些东西，拖了的偏拖那什？
1: 听到最那路，也给同行的评估是的，如果紧张，听这速度的忙不了了。但工作那里提，到时候通过忙不了了，因为人力没不是那这米就那么的，其实我们把中年出来，到我的中三万年，用给那牛三万年，他有了去年一个跑度，但这三百秒速度厉害了。他当然给我们他给下乡，那这是哪样的牛力，忙做那呀牛，忙南山的这了，用给那这那这去年扛的这炸，工作了，或者说是三个月，他听上三百的。
2: 是差不多了，忙做的跟他说，气象局这牛总今年八来个了，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초범이나 근루 파시 초범시 하리.
3: 나라디도.
2: 그거는 막 낭사라.
3: 레바로.
2: 낭사 있는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3: 레바로.
2: 부장이라.
3: 대
2: 콘솔라 다 이제 초보 근능도 다주라 다 우리 수수 침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의 주의지도. 다주 초보 근을 근축은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3: 조수스 이라. 다
2: 파스는 수수 이런 기타 롬바스네 다 보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뷰리 피서 그지고 수수 롬바니 유비 이제 초수의 주의야수. 다 다주 초보 근 이제 다 콘솔라 가리 이제 가능스네 자 차수수기 초근 주의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도 디자 강주 파스 전에 강주 파스 원래는 다진이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3: 아, 링아.
2: 링아 요리.
3: 네.
2: 다 다른 게 차셔는데 상다대다 민자 텐준이 다주인데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통고 쇼집으로 요라. 티니인데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이 소소 직종 티니 상 대진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된지 Tini tepcho chiye sambur, tini sangda beo tini suyo. Tini tuk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inzo takzu nita, sibin suye gyugje tinzo takzu nila, nita lungba sinya rita nita, sibin ki tungu lakzu yore. Ta sibin tiki pie chiye sambur. Ta tujini chashina, chungri gandu ka mikke neta, nini shu neta, yang nita kimzang chung neta, yang kimzang kar gyo neta, sibin masang jishan yomara. Tini zamba, ta tarangki chungri kapcho di kan duwa sam, tini tarangki sibin suye dilo, sibin tiki kosu. Tini takzu nita, ara di ngema ngema takzu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h, 당이 차셔나 우리는 이제 예물로도 이제 별을 이용했네 차셔나 별학스 이제 유들아 쓰면 그래 별학스는 굳이 망고 하고 오면 도가
3: 경제
2: 가르다 우리 별학이 이제 내 말하는 수주 링네 요아리 이네 중요 링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이 경이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이제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는 무슨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높은 거요 어 내 별학이 차셔나 우리 이제 야기 있는 차셔나 도인 원래 바이두 사도가 티는 녹 차와 있네 저도 좀 봐 별학 별학이 루주 있는 쇼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 코타는 그 로규 건도 샷다 말아. 그게 저래. 다 나랑 녹상 그게. 네 차시나 게릴루든데 별이 용은 어 별락스 녹르지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초원인데 저래. 그 법단인데 레버고. 그 로규는 저 저래. 그리 스타트인데 돼. 수야게 다라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다 된듯이 최신의 진리 이거. 다 나랑 다다네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 다저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 야작하시야. 롱 동작하시는데 로규 주요하래.
3: 별아디 메인 가수래.
2: 다저네라 별아디는 저 별아스 요하래.
3: 저 별아.
2: 어 저 오페라스 요래
3: 직직
2: 나르베 어 직직 나르 티니 이조 오페라데 내가 숨소 요래
3: 이
2: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3: 에자다
2: 딩스네 어 디스 요래 단 이제 고 딩디스 요나 다 가레니 미창메 타는 디시 가레 페지시 도시 제렌가 콘토버시네 안데 미창 렌가 겐지 스스 뉴니트네
3: 야 비조도 말바
2: 티니 비조도 디스 윈 샤유 티 올레네 다즈 룽바니로 타 이제 텐점 니드노 바 텐점 양네 치제가 이제 마 인데 퇴공기 잘라 슉치부 요라
3: 코도
2: 양데 배주지에서 뭐 티닌다 망작 벼라서 수요래
3: 다
2: 망작 벼라서 근데 다주 민 거라 긍주 망작 벼서 벼라서 다요 제 긍주 파세 망작 벼라서 양 민들 인처로 도가 티닌서 봐 긍주 망작 아락스 다요래 티니 에 다주 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벼라서 기대 우리 벼라랑 샤 티닌다 망작 벼라서 기대 지게급 잘라서 내가 니니 총제스 버치 다 군주 롱베인다 에 망작스 요라
3: 그래서
2: 우리 다주인다 롱버트나나 망보 여때도 되고요라 이내 티 퉁공스네다 텐데 슉지 부여마라 인더 치예급니 뭐냐 버츠 못 견제리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시 데콘 녹스 심죽스스네 양 거리 사바 시스요 하리
3: 로스
0: 저우 베라타 루스 빈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준아 키위 팔주야 퉁공시레 공기 퉁공데니 Bödang,上锁,芒族姐拉尼女的,写从写把的,有的芒族姐,阿觉姐,没多多音乐。地当地从,空格熊阿浪当,共新年写的,刚出帕西团子啦,地位杨比从浪错音乐不是。我呢,空了团子我见人最啦,开地脚特当,老金团比下压撒的行情走啦,继续原的月当戏呢。地呢,
3: 不用龙井年轻的空看给龙井家我当你举笔修了皮笔来进囊第一个学金笔切见门提点谁能也不学天然给你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 lambda ju ma ju da de ka tu de na ni be
2: yel ta cha cha na a ta zu da de ring ka de chom ge mang ta chi tong ki uri ta lob jin lo ma ya ye lob jin lo ma tin de si mang da ju de cha cha sa de ka la chi ti ni kon zu ne ge ki ta mi la to dang chi ye ma dang ya si ne ta ti ni su su nyam nyu ma dang ye ta ti ni ta wa ni sum ti ni ren ga mang a ina logic ti de chi su ba cha cha sa de go chi chi ya ni ta cha cha cha la ti su ge wa ma min du ta robo ku sha ta da chi min du ti ni ne ka zu ka li ka te ki si ki

아야. 아부도 쳐다 고버텔라 자라 레레션서 교고다나 알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창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포닥도게 빠다조 나 소촌나로게 던도도 만나 체티 던도도 까나 미게 사자도 두 오글란 나코 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먹도도 스모 차바 먹고텔라 그때 맞죠 그때 중에 그때라 쳐다 고버죠 두차가라 안쪽에 리타 타바 나코 페리 텐두 버보 두 마보 페리 너샤 너차 탐게 비리 모섬 데미 텔라 메라 우두 쳐다 고버 에타오리 우두 쳐다 고버도자 텔라 딕탄 몰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데카토 코토 텔라 따데데 텔라 힌트 넘가데 따니데 게바 텔라 따데데 게바 텔라 따카텔라 삼버고 텐타 쵸디 우리 텔라 코르카데 따데데 타케시 텔라 따데 우리 짠나코 케타마 따데 유리 따텔라 무와 구코 유리 텔라 데나 타사단카 따데 니도리 고체 토데나 따데 우리 따텔라 너르 차데 우리 타네네 두제 제르보 뽀뽀 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 제르보 레네 니도리

야 다하 종케 다하예 마케서 야 나테와 로라다타 데다지예야 다하 창종선 강충몰라야 다톱챤 공키다 고포달라야야 조사두 챔

다르쇼 제 송혜고네 네네네마 카르모케 룽타케 룽족테레 푸켄 요바카도 만난자 예바타라 페 테네 뉴마티게 나샤티리 자레 잠다 마정고렌 도바마트 공라른차사타 안자 자자다 탄제미 캐사 노르베데 효신고네 당로바투 남란 조쇼세레 다타 탄신 요바카타 첨도 카르모 잠다 첨가지베 보데 신냐 뉴마 두다 초셰라 푸켄고네 랑갈레마 탐전 종종섬레 냐바 셔켄 요바카도 른차사타 안자 자자다 탄제미 캐사 노르베데 Here, Junior Tunda, Jemmy, like a carton, Toran, Yazaponda, Patu Namla Chachi, Tor, Sekego, Nevona, Lenkar, Jalon, Sonson, Tandama, Dede, Datankina, Ludun, Dede, Yusen, Ekazan, Nora, Dungami, Dodier, Randata, Latane, Gotung, Denda, Zumba, Dalla, Oman, Epeme, Hure, Oman, Epeme.

0: 中央民办关切龙青联控营，他的你三九儿娘家列在手机推送营。新闻联播公司，香港三九儿娘家列在手机，听听三九儿给哪段做呢？三六三八，江南三八，你提起去不列？
1: 개콘나즈와유고르타르케콘피다니유고르기급도치주교스동구시부시교고타리창키게시지급칸기균례출소소요나외고르리창키틸랭키중이타지문나오고르화치초비중구마간초문제균으로구지림제토로당외고르소인샴팅디선교르키낭튀십르남세로나디글레군예비베네즈
0: 직급조직지진핑키팅럽유고레리기마나투상도동교로흉류기업디 유골 계급 돕친 경료를 주니에 유골 이르기 지대한 초화라 샴디 쇼와타 변조 폐기라 군디 동화 삼배 김씨 준파 중국 송년원파 시배 편준 제시를 진수 치료 조화제 용화 차구시 년전낭유 로디 실준 랑계기 개콘소 주위 유골 균등왕 축제 퇴도 신유 남아기 직내 유골 남배토 시주기 덥지 준파타 천재기 퇴주를 준비해 시계기 유골과 직주 니등왕 중국의 유골도 용교를 이왕고유 산에 가기 개콘수 주위 유골 폐기기 설업사바 덤진체디 유골 계급 돕친 수준체 교수 동신유 다우딘베 진슈닌 광州 白云 계지 남탕토 타삼십실 미만 년도비 아우스트리아 주바 안동니르 개콘수 주위 주로 니르신유 안동니이 대응의 중국 서구의 망보를 유골 제뇽 중국 가구 주위 규림 대라탕 뉴지시
2: 中国解散的中央级别着陆呢怎么拖连续持续引不谈列队民的样举报了三次开心啥子点把习都解决到顶别前去引爬了白云南塘高贵大陆解控诉最近每天吃阿皮脚皮了给我给人写不谈那宁坦多呢宁松就送了银行路途细菌贴了立碑高贵呢解控诉最为主控呢可乐是被解构谈社会解谈工作扩建了给我谈 天南而且啊下落塘而且啊为嘛乌鲁苏索萨空及追军派车温泄掉不充裕白云他三十七十四季给列主主卡给别入兵李波仪按照各国追为规矩冷地列索当天追军忙续给推索追南疆提顿规矩级别冷水组于解决于你家的共有各军民的切镇催度透过实际讲各国的组于情 三年级度透过年审学呢，改用所写的动图片，监控器皿呢，中国的用品特别在它，用作了艰难解学习的情绪。如果你西北开辈谈，人类别人在这十多动画界给这三么多不行。结构主席习近平也，如果你结合民朝话谈，人类民朝为怕了，别人谈偏最解析的性别特别那么开心些谈，别就偏见谈连续忙多动位，且特别女性性啦。
0: 民望给作为出色讨论动物，团结开心些讲演戏的能源。阶级主义组队能源合作的了，让阶级通迁追不谈，各国准备戏剧，军队昂连锁动画谈，东追及德地人心气的动画，曾经前期越过的协助的兄弟加把接签约边，中国第二期间我特别忙别越过的签约系统有了签约。阶级统计局局长宣布毛生勇气。
2: 按照解散组织通迁准备个别戏剧连锁动画谈，解散的这边拆落谈，解散其中几个队东主所给李拉昌为协助推进到连锁当天，其他几个月过完中国的用力，卓越谈女主席就了得不着正月。落地图通迁每个月把了解散组织为七个月，每天直接东队去解决天津咱们先把谈，提推送来，解决送去查处把了预计解决。
0: 大陆大学西北把了，让业界结合五个区了，全江北通迁玫瑰把算不谈，结合你去这个一晚了，全用那平均通迁转玫瑰把算盘。就最你给西北一人，三三转个通迁转玫瑰把算去解决一结合五种两个盘忙都当月。大陆河北谈广西重庆所行前谈让共穷，铁军重给的这短期，期间为转行配备，相对透过查托内准备取得给的签约。
2: 계급내부유미토담주 CG 짐수 스스장 林永胜기 최다 제준 마라 코르규 덴부충화탄 치계외 시작도 토구 대외 덕지탄 구림 덴부충유
0: kumdab jimara, gekab nebyu yumi juyki, todamta shepshu kechin nyamzin takyun jini, chikewe chungur legata, lopchon shepata, tsuwa gewara tewe nuji dabdi situin shepshu kodun shekyu reji juyki. Chungur yugurta, chungur nyurubdi, targuyta chaluso, suyun ki chendengwe bani, ringlu jikjeta, chumi ziche so, cenze tunze para, nguyso nyurub chekyuni, chikegi yugurwe, chungur yugur chikabdi, cheku zoshikin. 다로 송등부 노르시부타 최등지급 주소 디센타냠토 계삼내 제배 첼로 제답 렉소 동규타 계고난 주외 제주 지수 첼로 동규 고르기 다도 듄해 주바 계삼내 제배 첼로 나르베 뜻대로 동규타 계고난 주외 제주 고르유 렉소 동규인 것이 비진 총기 송등주 기주장 표슈 동기 베징기 계용기 총기를 용수 첼로타 서지 지도 주변 마베 통화를 듄해 외소 뉴스 체도 체로타 총결 용수 강도에 따라 체로 문교를 중화타 뉴마타 체로규디 산의 시엔토 변수인 켈린 지교 동마로 문교를 중화 팁직 인류 체로기 셰프슈 마비 사바드니에 팅지기 주로니를 외투유 가만히 능수인 바로 통도 당규 시주 제도 접단 신비 유고 리리 안리 예보타 안리 교배 권리 공비 조주로 군디 동신 유보마세 中国 로딘 교류명항 추세토베 지초고이의 군디동부에 수념퇴배 구리식도 교류 다나도베 정중진종리에 딩서베 정례파르탐 원퇴기 멍시직제니에 유링딘링기 지소구유파르소 점린산에간의 패배 유고로부에 고이탄 이치 시베 대자제 딘베 중국용료토비바탐 중국 남베 등럽진기 럽치부주로 냠소용토부총규 成都如 개콩스베니인베 유고로와 佩德罗格米勒伊规矩东主级特别的用途图片格米勒伊年他年轻啊四川都用的同志节目大碗用了他春入级增重了用途级碗用了伊中国的这句结合俺俺了三级米格别错话行情中的抗议时呢重新说的健康情况他增重规矩健康生活了积极的文化情报集体前年规矩东主级图片图第二天三队着送了三级结果的民族
2: 四川日本人被解雇的这位越国的特别的党员解决了越国特勤阶级组织的龙安山区七十九个军人年度革命总局老罗让给越国的阶级修建率把温室特别切入中华团解雇人都尊的越国的级别细菌团编制三米七八的七十多华解雇是尊的越国的永远的媒体长同居的集团计划国新部积极决策 越国的你中国宋年文把的西部团西北北列团平均接西的新部的官地东西团团边女部洋阿尔维文西团的主角是明儿让给天你阶级越国的主部用空的阶级切血团密兵给萨家做了有了明儿让给天你阶级越国的主部用空的阶级切血团密兵给萨家做了有了毛巴的中国国母特别切我阶级用片怎么给越国王阿里忙片以往国就人家的人习近平给
1: 俺最阶级基础团练图，怎么给个不卡给民主人路级别列他？人类娘们子，忙心集团员话解决，那不啥吧？别别对鬼不谈，怎么那些别给没到动真能？扎当俺来说话谈，虽说点不起鬼些松月。第个裂口呢，比外呢粗，给自己个看起，总理强起，自己说你，给自己个看起，军来出错做叫难呢？学不学来这个女不起了动话谈？不再讨论话。 秋着他，落着三八，最秀朝哇，天三八，春冬朝哇，重庆的气三五东南朝哇，苏镇朝哇，朝哇处，朝哥组准了，都归西边的七区去，年初三那我他，西区天王松江他皮具去，龙个前江个八一朝哥了，出席前的出席不行哇，今朝今朝嘛啦，林苏东哥，九月两天啦，新竹七八，年头三五六六过了去，中央温泉两大堂。
3: North Sea东洋县大连采血片那天，唐迪尔有三六天去，全国三千多个人受伤了。从头到，小学来自偏僻区，命运被堵住，准备抗力吃不疼。日一年，隔壁小区抽三单呢，村镇他给人拿错，抗药买不少个。团结振兴区小学来自给，正在上。

0: 아니요 제게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을 다 뻗던 거 주대 가 제모 될거
1: 오마지 제티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뇨 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 전에 야모 주대 오지
1: 오게 아쿠리폰가 까진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셈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신빌린 첸티나 부종롱 칭닝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랑 이치빌린 첸디시 치치 뒤토도 안칠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티 안칠린 첸니로
3: 시비 종이
4: 시비 종이
2: 시비 종인 던지 뒤쳐노 딩하 라살 혼진지비 로마 펜토지지비 샬루당 진친지 아마라 시비 종인 딘 던지인 자주 마치기 람부딩 코모토디 사란지갑 아마라 제라 달리 더주지 나소숑신 코이 된도 심체를 신앙지바당 달라 샹지 샤도난지디 린다당 우소 된장마시지 랍샤노 아마라 남균치지 다 자치미도치신 뉴에당 칼롱 존부이 숑바당 잠침지진 장알지안지발리십디 다코나 신도지바르슌디 강양마동 苏丹阳就是马球相比下给七八地继续赢了下才以相中那地阳相中赢吧你心愿阿玛拉下略难当库姆如果亲笔控制不安的了即使你龙地连当当我做了地你我这是三对写本的阿玛拉 지딘제미비 当时节是把新对面情阳行假期为你顶着地貌了即将到晚对比下略若能真情节是吗

0: 통제 논현 가친 가친 로도랑바 논데 도로사베 동가 배종 지주 띵켈라 논데 띵라이도 공별라 제카 타창 도제 제자 된진 이야 카살라즈 논예 졸로 닌도 년아 로지다 제발라 최초 세계 시진핑가 중앙 구조 초바 내차이데 배 롱총조 언년에 롱어 저적 거라 된데 시위 지구를 혀현 롱총종 동해동 시경기 레디엔 닌전 휴바 심바마지 순시 가친 논에 제강 시발은 저종 사혀 제라 동데 자랑 용제 동 예샤야 지베라 순종 여보 지구베 닌선 노마디 마조 레디안라 능제제 카조 사디안도 연제사 콘년 논 예지 선바리 왕정진과 제강너 배제른 통 체교 동 긴제 제형 린쇼 체교제 예비 시진핑과 제강 시발라 공바 동 지저스지 시진핑과 배제 레디안 과라 논외 각계 가친 동 도로사비 동가 배촌 지죠 라다라 텐초 띵저제데 제강 순총 온 동본 주제라 진총 제도 소비 상토 제강 순총 자천 텐초로 닌딩 제데 고체 배냥용 동 자도 진총 제네 랑로 랑소로 단제와 제도 제강 고요 순총 자참 자 랑로 말로 투고 총다 동네 도도 남바간다 총총라 데네 제강 고요 순총 지구바 동 냥고 자자 냥란 조바 동 처 마효 고네 처라 자제 진총 제데 라가 효아동 차사 여와 르니 협회 수지 롱장 내체라 다시라동 현다 동효 체라동네 롱장 내체 닌가 다시라동 현다 동에 롱롱마라 투고 총다 동투 메카 롱진 디엠비 고지안 자도 된줄 제데 닌가 마티안 공네 행구 지구 중앙 제콘코요 순종 다클 초창께 린제 네디안코 조대 자자라 당진 제데 Mbatiya nidiya la mei ne, chechen sewa tong, jikun cha tawa jinchung ji, tsudu junge zhe de, nidiya jude zha jara tanzi yapo zhe tu. Zawla nyanchu zhe ne, jekan koyo busi jinti li sa tong tu. Mato rongzang kan xitan nyanye jan zhe do dinbi, pechon zhutin zhi gu xi sambari. Beto yorin xukir tsuchang ke nincha tong yi zhe, lasa su sa zhiyo no ne, charang sunchang tong, jengun namo rongin sunchung. Koyoka mungi drikin zhutin suja nizhati sani sadu ta xukira nama mazi. Xumala tsunda tsune, chonglo latara zazil korji, rongchong yongtong riye cimbe nyingisim bari. Xochira tsuchanka kuma lixin shetong, bushiolin, yodin tang. Diye yan rongchong yongja aji yanjin haitong dawa cirin, dimba. Xiaoyongze, nyambala jie riye jigur xioye bari.
1: Dagali kuni pe ne tsuro, hie tse ni kyun nin jike zhu, ran xiong yung si yung san jor yung ni kangi san yung jinda cung cung ni. Lo doi to yung yung ji pan jor kujuk hi tsuro ngu zhu nung yipa zhi. Ran xiong yung dun zi ji ji ju ran yung ba, wang xiu li ji. Sa gu ji tun hi hi rin tang gi gyur hip zi hi ba ju. Hi lo ni do ni ru lu lu do la, yung yung ji tun hi hi rin tang go dong chur, gi dong nga jia nga ju nga tang, chi cung nga dong nga jia sin ba tang. 人工门就业鸡蛋蛋呢对从把里家家主当擦算拍月吧。团里业内地呢团里当比帕汤国同去了顿顿国当吃醋酸度加心巴地。对从把里家家鸡蛋擦接拍月吧当。团里你比帕汤国同去了周家业业主当吃醋鸡蛋鸡家心巴地。对从把里家家主当擦算拍月。团里顺比帕汤国同去了业家年杂国当吃醋酸度主家心巴地。对从把里 家家送的苍啊跑鸡熊月鸡送一把日。罗队多用用就帮助了黑茶的店铺熊月鸡。帮助了车长做卡盘轮着车将用进队这多来月。行李盘轮店铺熊啊大若来将盘轮推起中就不熊啊。店家就能了马扎东西店铺盘轮熊啊。这些根口店铺跑啊。周末末日天元来月用本盘轮就不熊啊。诺西东用门推跑啊。 周俊给宋内区人女丁雄啊周明子学人工定别判断雄啊进一把事让雄就蹲着举着举着用把王秀列级罗队多用着帮助着拍街街张车多卡街将用军队这多了一把当一群人就做了拍档拍街档一边恩人在居民用把将用街安当不如来把周末末日天元来月用把过吃街档一动一家居民找档 中秋当中大节，周末末日天元来月用白过了，吃酸汤、冬米、粥酱、年糕、汤啊，行吧。中秋节周末日，末日天元来月用白过了，运动节假是吧节，南昌算拍菜酱，杨永杰俺当不着来月节送一把日。让兄弟蹲几句，后头蹲几处一处长。

조남초 멜라시리다 디탕가 히시고디신조 차와키위가스 기니사쿠 니바남 실한쥬엔바르가위 깜빈즈모나 실랑웨브라 도다 체마다블라 도라보예 옌아다둔 두장키무디에 시파라 사조람바다 디에디마손쥬위 닌카키위 디에나 기니사쿠 니깜바포위 주친히인비 디에게드라 응고시 그타 가히지 게니 차가가케라 첸진 간리시그 기니사쿠니 깜바포와 응고시나 기니사쿠니 바난지 니바라 히그바나 멘비가히 차가가케 레브라 첸진 세지디 디도도 차가가키 단체히 선토릉괴바당

0: 근데 슈트는 봐. 근데 소스는 이제 자샤사도 제 요리사. 어 텐디는 봐. 다라이네 어 쓰는데.
1: 어
0: 다 소스는 게 에, 다 가신 집에 레가티라. 어 죽기 중소. 다 다른 게 소스는 게 다 쌤나라 다 가리. 네 님마기 다 누답자. 다 다른 요 피하기 틀려. 렉스 와 쌤. 다른 게 텐디 콘티시. 다 텐디 자샤사도 기 돌아다. 콤바스네 담보 텐디 뒤뒤서 뭐 뼈인이.
1: 됐어 됐어. 너 진짜 저기 저기 양식 쇼레 소지
0: 말. 쇼레스 버리.
1: 네 뒤뒤 정말 가리 된 거 주인. 아,
0: 다 다스 노르 에 사고진나라 롭지 쿠지나 망보라 도가 테다랑기 타니 롭쇼기 튜즈는 이제 망보 있잖아 봐 어떤 게 튜즈는 이제 초라당 중마서 아 테스스는 게 가신 예비 레그들은 게 슈스 뭐 소스는 게 메시지를 게 튜니 예비 레그치야 상규요 테니 진짜 봐 다른 게 튜즈 뒤에 초라지 마당은 제 롭지 능도 있나 타 남자 거기 가요 밑에서 뭐 다른 게
1: 좀 그
0: 교육소 밑에 있는 봐 롭지 능도 리차샤나 뉴기 쓰지는 데 메바

0: ただ、ちょっと実際、ゴズルは。そうそう、単薬って茶師湯やめの、よしね。たらんけ、にでさんけど、たレガヘリやとちね、レやとちなで、ちてんで読むとか。ただ、たらんけ、レガちきとロジックスムジきたレガとてよ、レクトよねた、てらんと、レガちきしたたちて、てにこんでね、クソするんけた、たらいね、にらちゃしゃさてとの。か、かしんの宿舎ぶいら。ただ、てに、お、たそするんけ、かしんよびレガとのにちゃ、レガね。たちゃしゃな、そする、かしんよびレガてちてんば、レガかりかつかうね、せんなの、ちょっとそぶした。てにしなおいてのとか。
1: 발라는데
0: 메오르게 티나 소소 레가 카이체는 레가 찍고는 샤타가 지야 근데 어떻게 쓴 거예요 티니 에 따라 룸버를 샤샤나 맨서 요데 다주타 데리고 찌주지라 다주도 미고다 에 카렌디 퉁궁 찌주지라 디지테 퉁궁디 퉁궁 다주 룸버도 티니 조메 강는 그거 친구도 티 레가 티나 간도 도와 쓴 거예요
1: 아 지지 다들 티나 파일 로제 자자사도 차게 이런지 눈바 찍인 데로 봐
0: 레
2: 다다치제 신기빌린치데나 베요 롱치 닌치레 콘 칸게 롱치자 나다 니주비 휴라기빌린치데레 나다 치 콘소자 카소가 모처럼 미치 단주리데 시라라 잠니자 초기 진데바다 다다치랑 비타제 람버쇼데 긴차 차도코웬 긴센다 뇽나 토비 전지소 롱가 휴바르디데 자기 생기난다 냥슈나와 페다 다가치제 주비 휴라 레몽온시 가데헤 주예

0: 哦，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야기는 사실 더위 근데 바이두 사도가 티는 녹 차와이네 저도 좀 봐. 별아 녹다. 별아기 루규이 좀 쉽지 못해요 말이야. 굉장히 그래서 코탄 그 루규 건도 샷다 말아. 퀴저래. 다 다른 녹성 그 네 사실나 게리루든데 별이 용에는 어 별아 녹르지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조안인데 요래. 그 법단인데 레버고. 그 루규는 요래. 근데 스타트인데 스테 수야기 다른에 숨죽스네다. 다른 숨듀스네다. 근데 시 최신네 근데 요. 다 다른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저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롱 야자카시야 롱 동작시는 이제 루주시와래.
1: 별아디민 가수래.
0: 다저네라 별아디네 조별아스요래.
1: 조별아.
0: 어 조별아스요래.
1: 직직나르베.
0: 어 직직나르제. 티니 이 조별아디 내가 숨소요래.
1: 아.
0: 이 렉바치다 징지치 티니 에자 이다
1: 지워라.
0: 징스네. 모디스요래. 다니 이제 고 징디스요네. 다 가레니 미창메 다니 이제 가레니 배제시 도와시. 제랭가 콩토버시네. 이제 미창 렌가게 이제 스스 뉴니트네.
1: 스스
0: 비조정 말바. 티니 비조정. 이제 스윈샤유. 티 올레는 다그즈 롱반으로 타 이제 튼즘 니드노 바 튼즘 양 이제 치게가 이제 마 이제 퇴근기 잘라 슉치부 여라 코도 양 이제 배주지에서 뭐 티닌다 망작 벼라서 수요래 다 망작 벼라서 이제 다그즈 민 거라 긍족 망작 벼서 벼라서 다 제 긍족 파세 망작 벼라서는 양 민의 링처로 도가 티닌다 바 긍족 망작 아락스 다요래 티니 에 다그즈 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조 벼라서 이제 우리 벼라랑샤 티닌다 망작 벼라서 이제 치게 그 잘라서 이제 니니 총제 수터치 다 콘주 롱베인데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그든다 롱바 천나나 망보 요때도 되고 요라 이내 뒤 퇴공스네다 텐데 슉지 부여 마라 인데 치예급이 뭐냐 버치부 퇴결이 우리 두다 고 망작 혹시 깨콘 녹스 심죽스스 그냥 거기서 한번 있어 요리
1: 로스스
2: 저우 베라타 루스 빈다브네 Tsering Sandrula Ti Junga Chiwi Payuja Tunkung Jire Kongi Tunkung Denin Zo Shibi Mang Yi To Budang Sang So Mang Zo Jia Lani Nyu De Shetsung Shiba De Yul Di Mang Zo Zu Nga Jue Jia Medo Do Yin Yue Didang Du Cong Kongi Yu Nga Lang Dang Gong Shenyal Xie De Gang Zhu Pasi Tuan Zi La Di Wei Yang Bi Cong Lam Cho Yin Wuxi Wana Kongi Tuan Zi Wa Jian Rin Zui La Kati kyo tabdaan, lopchin tuan bi xa ya sa du xin kin zola kiki yuan de yue dam xie na. Di na, bo yung lungchin nying chin li kong kam ki lungchin jia, nga da ngay ju bi xiu lam xie bi li zin nang, di gor xiu jin bi, qi jia mun tu di, xin nang yue ba xia.
1: Kiran gu ni cha xa sa du xin ni sa bi so jir ba?
0: Xil.
1: Da di yin du zi, da kiran gu zi su xan du ki tuan zi yin ni ri ba?
0: Rih.
1: Kiran ki tsondi jigiyang, lamdru diw ma diw dati ndi kama tukde nanyu ibe.
0: Yoyol. Ta chashana takzu nda darin kasa di chombi gudu maang taji tongki uri ta lobjin loma ya lobjin loma tindi si maang taji yung ndi chasha sato kanga chin. Tini kongzuyo nangyo ki ta mi la todang chi ye ma dang ya sinne ta tini susu nyamnyung ma dang ya sinne ta tini dawa nyi sum tini renga maang ayina logik tindi chin suba chasha sato go chi chi. Ya nani ta chasha chala di sugiwa ma mindu ta roba khu shakta da chigi mindu tini nda kongzu gali ka chagi sigi chombi kanga di goyo go mindu tini sigi ba Tindi yin dhizan ba, ta dharangi ne, mashita ta nidhi chumbi kaanla nidhi dharangi ne, ta nidhi o, ta nidhi duwa samgi. Nidhi ta dharangi tenzu la, mashita gangi liha khanche chi na, gangi chi chung mashi chabasang yuari samgi. Ti na dharangi gangi chik chewe na, kola ba mashin bachi, dharangi mutu yu, ta kursaji kuru giewe na, dharangi tirangi lang, tan dharangi, ta soso rangi, tani dharangi araati suwe ni, chumbi ka kuru juu chi dhizan ba, gangi kasu, ta dharangi gangi chashang na, nukusam gui kapri ngay tak ngay le nini yorusa dhoya yun dhuzan ba ngay chata nga langni dhomotu ngay kubuku ngay dhoga chung ngay yorusa chi asam gui yor darangi na ta kharay lega kun chen sarar da yi ta ngay shata da chi asam gui yor ta darangi chasha na ol tisha lega chi dhuzan ba nima chila todin ta todin jik zo shata rayum du ta tila gori chen di na ta kubri ta susu yun lupo ay mi zaji ura ta darangi na ku shio ta nga lang ta gong jini sub chi suya gu suya chumri gandu gui gu khanri tu tini chala gu yang tri gu me gu la chala gu chumri gandu ta mi chibu mi 무슨 어 경제 그게 침범인도 잘라디 수혜야 돈도 주민도가 미 잘라기 십주 돈도 침범도 틴데도 십주 간데 제일 틴이 거기 잘라 차셔는 시빈 닥스 시빈 오도는데 타는 리지 그 녀자 씨 얘기 있다 뒤즈나 다왕할 요 말이
1: 다
0: 다왕할 하 콘도 춤례 콘도 자 틴이 콘도 어 제라 니르샤다 좋아 틴이 제 콘 머리인데 양이 뒤즈 삼바 지고 되고 가서 어디 한 콘도 그 미동도 그 둠바 슉 잘려고도가 틴이 좀 봐 춤리고 컵 주스네 자 자치를 지칠 주길 테 다른 게 이제 다 어 내 친이 레가니 다 연앙이 중 내가 막내다 근데 내가 하인 하고요 말이 안 내가 치다 내 중내다 막 내가 샷다 치 시 틀레가니 양 중에 가슈르 때 막네 양 레가니 산 심바지신의 용기라 섬기열
1: 글쎄 등산 벽에서 과진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0: 리
1: 양지 상다 벽에서 다 마무르바
0: 리
1: 딘두 아니 양 전제다 전제 발이 양지 그 전제 저러바
0: 리
1: 저랑 그 삼단이베
0: 예예 저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카레 소소를 찍고 딘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어 잡어 내가 마무 열어 그냥에 스빈을 차시하고 있나 네 닥두인데 스빈티랑 총리강이야 튜둥어라 닥두 론니 섬이 심주 채우이 제선으로 타든다 스빈기 좌이네 저 스빈기 냐르자 치에기나라 니주 컨데 퇴메다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페니지 봐 스빈기 타는데
1: 차다는
0: 니께 숨겨 드리지 미드는 바 내리 근코 야도금도 가 다 다랑 인데 차샤인데 에 소자인데 다랑 소다 니엔 숨게메하게 되게 야게는 게 다랑 소소랑 게 그드는 바 에 로크 투 미드는 바 미 다든데 숨기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0: 왔지 다다 드 미드 미드는 바 다랑 소소랑 게 잡상 건데 로크진도 사죠 소데르는 내밀에 락즈는 데 길레스 소소데 시에서 소저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즈 하나 표용 마치 치 낭사 낭시 내리 잡상에 대해서 표리기 퉁고 내리 잡상에 어 유효받았는데 저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의 맞지 티트 차샤나 진이 시계거는데 차샤나 이제 동약이는 이제 심슈리나 유
1: 그래서 다디게 지금 마음베게 차신이네리
0: 성들로
1: 봐 제 레슬 그러나게 그러나는 신다 차샤서도 나니 여봐
0: 리얼
1: 양 신도베 감에 가리나
0: 아 다 다랑 다 다 냠뇽스네 다 잘템부지요 다로 숨점 다 차샤서도 주주선 봐 다 그러니까 가래 이제 내 중심이 교대 롱망소와 당의 팀마롱나 내 이제 자식사 되다나 친아 야는 내가 튜닝강 친 튜닝강도도 레고 뭐 주는 게 이제 자식사 되 친아섬 대 삼루 때 뭐지 뭐 누가 이제 좀 봐 가래 해기 즉 중네 해기 양 해기 간대 많아 해기 치야지 해기 간대만 그 저기야 여기서 차도가 이제 맞지 봐 내가 한신 소설한다 북산 외우시도 소설한 게 내가 들 어떤 게 갈리 가서 카네다 내가 들 당아 가 발지 가수도 가수 채워네. 내 내가 그 샤다다 치아 좀 든데. 다 소소 이런 게 숨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때문에 그거도가. 제 로자티 때문에 혹시 그 티니 소소는 게 자자 당부 조예이나 품질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소소는 게 잘라디 소소요라. 소소는 차긴 컨디지나. 소소는 게 내가 소소는 간 지토기요나. 티니 소소는 게 티 내가 치월라 규림 컨디지도가. 티니 품질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품질 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수도가. 리자와 된들 소소는 그 보르도 템바 극지게. 티니 돌아 엔진 문제 좀비 다 대시 수도가 팀이 샷다다를 나고기. 시험시 들이가서 이제 인더 로브드 로만데 이제 자샤서도 망다 주지 인들이 텐데 돌아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음 하지어 체. 팀이 고 하루 흐르서들 체어 수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이제 다 립주 마용 이제 망다 주지도가 사랑 같이 이제 어 이제 로비 간데 체마 좀 아야 이제 뭐 도르 켜마 좀 그랬어도가 다 내가 한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당부랑 간내면 자 팀이 자서 뭐 로바 나고를 차셨나 굉장히 쇼에 있네 자 티니 로레가 곱시 캬게 인도에 이네다 다 튼주인 차시나 우리 로바이사 레게톤도 로바네 좀 마셔 보시래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기 콘지 지당어지 양치로 선수 로베메 로바 강에 가서 튼다 선수 진으로 로바인도 좀 많이 치고라 시험시 로바다 각시 티고레 레가 코에 곱시 장문유치 레가 콘지 구단 거 딱다 마디오치 티티데 졸라 니주 마무라도가 탄데 인디도 바 탄데 로드 치메는데 인디 카샤샤사도 인디 바 냠뇽 인 망 냠뇽문데 슈쇼 요마라 티디는 바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는 로봇이니 샤다다 자 로봇은 레가 곱시 자기야 소더 샤다다케 티니 소소는 그 촘리던도 자라디 소리던 바 대시 소더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데네지 차샤서 되건 괜히 지적이면 돌
1: 레슬레스 아니 인가 절레이트라 차발람도 추디디로 능도 멤버바
0: 레슬레스
1: 레슬레스 게틴칠 에 섬든디 먼저 용에 드시면 되시길
0: 레슬레스
1: 다시 다시
2: 생일로 보는 바 데링겔레치 참된 인주되지 레진디 상괴다 솜지 세린 된접다 년전다 직접 흉킨 로전 히럽 셰셰 킹괴 남킨 퍼부 된절라 지세 다츠마 치리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지 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저 말이 빠나 녀 우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르지
1: 오지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 총초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를 챘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리고
2: 로정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 롱칭 닌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치지 뒤토도 안칠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팅 안칠린 첸년로
3: 시비 종이
4: 시비 종이
2: 드랑가 시비 조인 던지 뒤쳐노 딩하 라사 혼진 집이 로마 펜토지 집이 샬르다 진친지 아마라 시비 조인 딘 던지 힌 자주 마치히 람부딘 코모토디 사란지가 아마라 제라 달리 도주지 나수 중심 koi tuen to simcher sinan zi ba da da la shang zi sha du nan zi di lin da da u su den cha ma si chi lao xia no ama la nang gun chi chi da za chi mi du chi xin nyu yu da ka lung zong bu yi shong ba da zam chim ji chi zhang er qian ji ba li xip di da ku na xin du chi ba shong di gang yang ma dong 苏丹阳就是马就相比下给七八地继续赢了下次以相中那的阳相中赢吧你心愿阿玛拉下日轮难当库姆如果亲笔控制不安的了即使你龙地连当当我做了地你我这是三对写本的阿玛拉<音> 지딘쯤미뷰총담미로라낭팡쥐남카싱체롱야멍아버담미로라지딘쯤사카싱체롱야멍아히안초라당아딘비아마라샤르당

야 라하마하예 담 고쇼송야 소르바니 기기라단데야 셰라마쇼 투지송야 듀데히 라나다토야 쇼호테무로 토바쇼야 산드르상오마힌다나야 열뉴토니마 링타리야 나다나오마힌다나야 나케사노르브 단드르세야 테네르카라파투다나야 포자티비 탈리토야 바탕아

시기 담나 잡고 라만가라 잡이나 라모파 먹고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키시 마다 마죠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가 바 마 동조사 마 추소데 콜라 시간데 미지 하디 사르리 문고 포기 초버리 트테르 나라 고비 의기 라키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갈보 설바티 게 야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타기 잔데 추라 고비 잡기 시쇼 에고 쇼 마닌 다서 만나디 고 킬링 조파 파자미시 키네 키비게 투라 투두든 제 화요 마마 고파데 쿠다라 어도 도제 세자 마마 줌보 프리트 바바네비 파당캄나샤 레스솜나라 소바카네 레트르기티난고 카빌레 파카니스고 나탄드미 파데 셰샤쇼베기 둘라 코란두기 포고솜나 토비유자 히딜리 마토메비 둘라 타곤솜다 캐디쿄르 캐디쿄르라 타마치시 노테 파도토르 테덴도와 타부티 토리토 디다토네 토무토라 소바다 호샤나키우티 제보설바 민노나 토바시 비파치 토리 구비 무보티 골라론데 닌제라야라 마 포파데고 어라라바 룸보치 코라 카예기 모토 둘레치네 타부레나 테디리고 토바 토네기 그거테 Chabak chuchu gyal bose bingo lak chan hai pasi rung tangwa tobi lundyu Cherab chavu lagi salai ki khen kyo Tam go yin zombi la ta zhe ya Hyu to yin zombi ten ta bo ni ya Go ngan bo chu ye su ta som ya Mu she som lung go lu hin da ri ya Du ma hyo go nyu tu som ya Nyu ro cha na hun du da la ya Tam la sa som me le zhe ya Yo she zun go go ju da ri ya Ta wu leng gi li ma ne ya Lo le bi hyo lan zhu da zu ya Sa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챤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 송양레 징가 망히초도

0: 저희
1: 저희 저희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께제
2: 요
1: 주마제제
2: 주마제
1: 때 모로지 세제 야 그 진익디도
0: 보모데 로샤자 좌제
2: 요요
1: 다루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제
2: 오
1: 진짜 힘버렸고 저거 가자 대제
2: 요
1: 다 세대진 도마테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때 라사브라 간계 야 대대지 야 때 보모도 좀 좋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롱즈가
0: 저기 뭐 서롱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싫어 맞대 응으로 따사 야리 리레니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델라도 먹고 나게 뭐 서크리티 사마 뭐 보는요 산톨마
1: 제제 출라 출라 있어요 출라 저 쳐올 거다 대고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들이 드링 어그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트레 로토 길테 담보르코야 레테테 사만데 사토 조젤사 테산다 올르미테 사마토노 디 톨라이뇨 카루 톨라말레
1: 제제제 다콕 조지 드레 사초 좀 보더 렌드라 또 톨라야치

0: 네 더 딜에 매 봐. 대 둥에 제 맞에 촉하려라니.
1: 오레미.
0: 네. 개대 죄수 연하니 대라 미가 지식 자. 개대 죄수 매나니 대라 미가 제집행 세버래.
1: 대라 미가 제집행.
0: 오.
1: 오네 야보소 나도 와.
0: 그다. 네. 난저 삼루 동조 주나 둥에 대라 죽으래.
1: 삼루 동조 주나 셈라 도슈 찌그래.
0: 삼루 동조 주나 소소소소 가보용 그래.
1: 삼루 동조 주나 메세르 튜니 깨그래.

0: ཁྱི དང ཁྱི དང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0: 생겐지 공과장 제나비 가지기 대단한 적을 지신지 가서죠. 나 팀디는 진짜 조심스럽게 담아야비. 드래글린 제노나 벼라쇼조 민지간게 멤버 가디님이 시골 로던트 받대지 콜 잔데 들린시비 잡아주죠 자체시요.
1: 멤버 키비 종도 깨라. 대당 고지 달린시 다다생 이바나 칸게 롱팅지 대당 란드 히비 린체나 멤버 키발라 견저 달린시비 미사 린체지
0: 너서 개가 되냐면 공과상
2: 어 공과상
0: 되게 다 난지 몬소단지네 잭세콘 띵다 마히네 나산저 올라서 밖에 되니 니스만 붙이 토기다 호
2: 어레라
0: 딘디에디 시곤 띵다 그 콜라 백소와 레크만나네 컨딘다 소에나
2: 나소 다데 조치와 세금 오버될 때는 세제양 빠지르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거고
0: 나소
2: 아 세제와 다쇼가 왔던데 이나 아 되네 다 저세 사지 매봐 양화든 조사와래 있는 다 디스 자스나 좀해 봐. 저는 저양 첼 첼에 빠져도 양은 장신 찔러 신장점 숨으라. 양화든 저 있는 지단 자스는 수나 좀해 봐. 단 조가와 그래도 등산로 있는 배차는 안 먹으래. 다 조당 제라 소바. 다 디스 저 제와르고 쇼가와래. 근데 인도 다 세가 점진장다 자티 섬산저 지무스더니 겨제 사주면 봐. 드는 저지랭가. 되는 교용의 기나 다 또아데 차 예를 고르고 또 차 니세라 차지곰 차이반의 롱네스 야즈드 다 차 예그요나 차 니스지세 차지서지 다곰 통 동아그래르고 동주그래 근데